진짜. 뭔데 뭔데 말해도 내가 알았나 안다. 뭘 잡아? 꿈말하기도 알아 그래 빨리. 이렇게도 알았나 말래 잡아. 오이구나. 어렵고 어렵고 아무리 많아도 아프나 아무리.